0: 엄마 아래고이 씨 아래고이 씨 사기험 사기험 사기험
1: 내 사기험
0: 미사기 뜻 너무 많아 시간상 해봐 내 사기험 내 사기험 사기험 오케이 미 코멘트 미 코멘트 미 코멘트 미 코멘트